0: 눈 밝기 있고 참.
1: 내가 밝힌 사람이고 완다해리. 내가 파스라바든 비라니는데 블러드 캔서 라이더트. 완든께 바이리 베이버사이거네 완이라 사리고팀. 안데 소사리 어디 안내우게 아버 바트어드번 번호 아버 수비다르번 양아 탈기 와라미 아기 코라미 다르미 수사네 아픈 걸마 어디 베이버사이거네
0: 버스야. 코라미 다.